0: 번호 보름 리도 나니 아버지들이
1: 이때는
0: 함사꾼 너무 동감한 거예요. 번호 보름 리도 나. 이제 보름 리탄이고 함사꾼이 아버 하고 커서릉자. 뭐 보름 리안이 바그 가고 가야. 아버 가. 뭐마 부파노 파농 돈. 뭐 동노 뭐마 부파노 함사가 그뭐 뭐마 부파노 보름 리우이. 뭐 뭐마 부파니 따모나. 바이본 부인 아버는 마이 고통나. 오크라 사크라 롱노 뭐 아버 하녀 승제 보름 누이 박사 보러 그리디바. 오크라 롱노 푸는 몽 쿠블레. 가미니 푸는 돈. 아버 부문 쿠. 아무튼 가미로 그니버 동고 박사. 동네 아로고 오크라 로 푸는 돈 부문 쿠라. 사바 오크라 사바 쿠수 사이미. 비아버 시니 깜짝도 아기롱 시미노. 네 오크라 살짝 푸는 돈. 남산이 박이 푸는 돈. 예, 오크라 그러니까 아부마부파 송로 사위로 뭐 다시 오크라도 능보노 다다른 능보노 바이링디 아부하이로 다시 아부 그러니까 아부하이로 너 남날리야 할로보 사이만날리야 오 언거 아부 저건거 언거 사이튼가 진야다 보건 아부니 하이 이제 가가 클라이마노 그러니까 능 가가는 말은 내 오크라 파노는 미정디 해디바 비 클라이마노 비판 말은 내 할옥디
1: 할옥디
0: 아버지니 가시아 아니니 시민노 동거 시민도 파워 오버 할옥 노 제 보름 빌라이마니다 할옥이 비싱테이 보 할옥 와도 스네이 보노 제 클라이마니 가히 다카 비케피 마마 히 마마 아버 하이 니 펠레이 따보 로고 뭉카이 아버지니 카카 다클라이 피다 클라이 타무 클라이 아무 뭉 클라이유 그 부마 부파 송벌로 괜히나 오메담도 보노 하시 클라이 염시 클라이 피아바 아기나 갈사로 아버 로고 스마키베 아버 승 따분이 오 몰로 내가 보라 뿐 클라이 좀 진짜 푸는 아버 하이롱도 승 나르기 떠나나 이제 봐 아버 또 가함 제다 지니 좀 오고 따보 로고 아버 하이롱도 트럭트럭 승마라기야 이제 아버는 마사오 이제 보노 는 이제 클라이만이노 아버는 다라 카이다라 문아이 케문아이 바이 케바야보헤이 능라이 파이니니 아바가시 로이노 오누 쿵이 티봉고 바삼누 쿵고 사가게라 아부사록노 모노타무 클라이케 타몽고 오코 소카 아보헤록 사이다나 그 사가게야 오그라로고 바케 꼭 하나니 아브로 고 프릉자게 타부 또 포리디 아우 시미타 포리 카마이 구이크는 야바는 포리디니 사보노 빈타니 동노 오 센시티브 노레스 그레이가
1: 아콜 한다고 아콜 아콜
0: 가함나는 너는 프렁만이 보까시하고 초도 이제 디샤로 프렁만이 아버지입니다. 너는 심지 보세요. 보통 뭐 밖에 보름이 스릉거 이런 거 참가한가에 뭐 디샤로 뭐 보름이 나이 디샤로 이제 꼭 사고 아무 못 하나 오이 비니 랑만이 삼고 보는 이만 이제 보는 것이 꼭 하나야 보는 꼭지 하나리 말이야 올려 주시면 바하게 분이 공을 벗고는 세나이바. 야분은 벨라이킨이었으니 원숙대 클라이. 바이 시니 어제 다보기 FM. 어르신 너르버 그런 라이면 비슷한데 가방나 버럭고. 어로 꼭감 사나이정고. 오크라 사크라 보통고 켄시니 사크라 톡톡 그리 그리작 보통고 하나정고 박사 그런 게 하나. 그 어로로고 승어바 하녀 세생라 그 사호로 어로는 뭐 세글라기 사장나이 어버 하이롭게. 자진거 고럭자 사호까지 안결는 아버 하이로클라이에 이제는 토핑으로도 이 사디 미사다 꼭 시미 아이카 이 굿모닝 해오라도 꼭 그룹 반다바 꼭 그룹 시즌 살아 정도라 사실 투유 대타니오 승 사도기 아까로 미스코 때로는 승 맞차 아버 하이로 그러므로 아버 하이키 조라로 대라 이마로 그니까 이사야 클라이 승 승장나시 오버 하이키 증 보름 리칸가이는 이제 오크라 사크라로 하이동고 아무 크나오이 락마니 제 삼고
1: 편안하니
0: 블랙 아버지 그 오크라로 그 아버 하이롱 크나게 보다 먹네 아버 하이로 사야 무상이야 아버 보다 먹고 카톨리야블라 양비양 담고 꼭 하이로 살아요 담은 거로 네 하나야 박사 이거 아버 코야 그베레도노 오크지리루 아버 하이로 근데 그래서 아버는 보름 리통나는 거 지닌 때 오크라 사크라로노 그러니까 녹음 공식은 생사의 가민이 인거 대박 노신이 더 파워는 수고 봐야

어스러워졌더니 분가 함야 바로 데이 크나이 동나이 마리키싱 송노 사라사부엔 덕메가 하스 FM 주연도니 디니니 오풍이 디포저라니 반다워졌더니 하녀하여저러 람소고 디니우도 노록 사이마노 땅살 땅살 부름 노 노록 니카나 독사만이드 사무록 노록 크나이마노 데이 크나이 보동고 바디게 디니오 타모타모 반다당나이 풀라낭 노록노 사위크날나이 다복 보일라 파싱고 노록나이마나이 카니르 사몽반다 아버니 야구로 아크사르마자로 카니르 사몽반다니 바이탁 파싱고 노록나이마나이 꼭 부록바이 꼭 도마보바로 다이크사르마자로 노록나이마나이 레디오 구스판다 다이 디보니 아버니 야구로 케 담사타마이 탕불케 노록나이마나이 노록니 함삭마 시니 카동마반다 아프론 지미 바이탁 저러띠 파딩게 하녀 하이조토노노 람소피로 카니르 사몽반다오 앙아르세 몰리카 노록바이 오즈라오 동고 다이 노록바이 바이탁 조라티 동록나이 파딩게 승 오즈라오 왕나카르 사노시니와

아니 하이 풍디 볼까 함 다버 크나바디 콕 브록 바이 콕 도마 부 박록 먼저 박록 노란드 무디 티니 슬로바키아니 라자 코르브라디 슬라바오 아 하쿠토 니몬트리 박록 로버트 피코 바이 콕 람 살라이마오 아수가나 먼저 박록 노란드 무디 사카 바로 탕나이 비시시니 가함쿡 사카니 셉노 글라이타이 라이테 사 클라이마 사몽 땅의 경고 Kendroni Rungtor Kholatai Tila Montri Sarbananda Sonowal Saka Montri Bokrok Narendra Modi ni Kobomung No Buskang Tonei Hakotor Gnangai Kebangma Rizak Pangsara Kajaka Montri Bokrok Narendra Modi ni Tidul Zak Kendro Hapang ni Bisisi ni Pungma Paila Palai Ma Rugui Miani Simi Haste Berem ni Noka Saltam ni Lugu Hamkrai Sibir Zengzaka Haste O Sakham ni Sep Hamkrai Ongma Bai Sakham Yarokno Haste Pataro Repa Rohorma Rawo Zarsi Holikahani Saka Montri Yokra Professor Dr. Manik Saha Lukurongni Zengzal Yakagrenano Hapangni Jotoni Puila Samung Tai Dakti Zengzal Yakagrenano Hapangni Naharmong Hani Saka Tipra Saham Krai Montri Bikas Deporma Kendroni NDA Hapangni Bisisini Pung Samano Rugi MBB Birkung Kola Tang Songtini Birkung Kasanai Rokno Sep Manthok Rumasal Palayan Piva by Songsazak, Nisai Nisi dog, Hayung football, Tung Lai Mawo, Tangai, Kaita Meso, Zarmani, Snisagul, Ni Fair by Kurasao, Mesenka. The Bro Cricket Association by Nicol Zak, Buridogni Cricket, Batalemawo Musang, Club Torun Songo, Cousin Center, Tai Blood Moun, Club Semi Panyolo, Kasaka, Biskang Dam Nisi Bri, Gumuti Dolai, Unukuti Tai. Salgra hangor ferangko gei kebangma wati wawi mano hnei hozamung rekha nobatei banakhu tini salni sakani tungmari 33 degree tai khamani 25 degree celsius ni ganagini wa tongana aisuk bukhak tini khamani tungmari tongmani 26 degree celsius phung damba tamai soti thamsi jora agotola wati wakha 2.2 millimeter asa jorotei khna baikha kokrok bai koktoma bubak

하여 하인 서토는 디볼카 함 다부시디 뉴스튜디오 조락후고 디보니 남시니 다음의 쇼디탐 다이 어저러워 하여 하이생 대개 셰판다 생기릴라유카 리디오 귀스판다 어저러워 노록 꼭두 바이크릉기 디니니 승몽니 아부니 사몽 사위만의 대이크나이 동디 어저러워 로기 동디 하여 하인 서토는 어저러워 디볼카 함

0: 바디 카나토 도그르사 몽리 야글로 하이뉴 하이 꼭두 파싱어 탕날레네 요서로 꼭두 그릉사 사보바토 아우 아하냐 하이 아 코랑 카나야 안그시 타운과 번바기 란차수이 마루 피우과 데위사 꼭두 파리 야사게 날레나
1: Hello.
0: Hello. Lam sogoti for kahamya paro.
1: Oni ta phai jong firu.
0: Aao aao.
1: Aao, bahu jon hitaye, bahu jon sukhaye.
0: Aao, belai na ham bai.
1: Aao, redu ol hiya redu ko ora ba tong bul sijat tong la bo.
0: Aao aao, in sijat tong. Donk, eh bukuk da ko kok brok bai amu to tam na ke hindi kok bai sijak sin kok brok bai stress re ke sala nya yan do sai kana di.
1: Borok

0: 바디 카나타토 르사 몽니 야글로 하뇨 하이 곡두 파싱고 해게버 레디오 승몽니 반다 파싱고 탈레인 아스르토 이 카나타토 르사 몽노로 카나카 사도나리 양바이 디삽자 르사 몽 바디 힌케 따북니 승몽 하뇨 하이 정피나이 정 타싱 레디오니 뜨이 승마바 하뇨 하이 어보노 동피우나이 월 레디오 데 보스 할로 팔아작 하뇨 하이 승피나이 월 레디오 데 보스 할로 팔아작 Hello.
1: Hello, Diborkam.
0: Ah, Diborkam, they lam so go pandawa. Chabon Casagredi.
1: Orzun Tabor coming in Milan de Burma.
0: Ah, Milan or Zuntakun.
1: Good.
0: Samun Kanazanga catechism, or a tongue who damn Satam Gratung Diborni.
1: Oh, thank the old Annie. It is not Tonga. Kami malu apa no tabung tam panda soli tongkah bukia sahih lagi.
0: Ah, tabung kare di kuis panda, engkau seng ozaga bos singlay tongta radio, wal radio de bos halo pala jakane.
1: Oh, boda.
0: Aw, dah ko hambai.
1: Hambai buku kau bukia rongtong hotar kaji.
0: Aw, dah ko. Hadi hozra wosung hanya hai yosung mungtong nai radio no tei sung sung lai tong ba wal radio de bos hallo palajak hello
2: poni ja sai tong
0: au hambai hanya hai lam sofiro
2: hambai no no 3 February 19

아, 바디 여자로 괜시니 바이탁 바신고 너시니 저라 탕기 똥카 바디 힌게 바이탁니 아우 시니 저라 또 그리케 한번 바기 다이 승몽 앙 승리야 네 원수구 똥카 바디 힌게 승 그방만 오 사이만 라이케 아뿌이란 시니 바이탁 저라 저더니 세 앙 스레이 스레이 응장마니 승 Tay kabang mato sung saimano, sung avonis sung mungi, yoko kankano sung, patsake sung, social media rogo, nine a kessung saimano, tay piaba, sung ready ni motu hunkessung stressake saimia. Avocashaka antidit nis halo tail cabosazagno, angsay hamakoya hyphono, avocatim stress racing saimanka. Zotoni ham granny baggy? Tay jotoni tong tony baggy. Avono, sini nahar mung abonongo, norongi baggy. Tai sinyore diuni na harmong abono. Zoto ka hamkrani bagai, tai zoto ni tong tong ni bagai.

0: 바디언으로 미카나 독삭만이 카나 독도를 사먹니 아글로 하녀 하이 꼭두 파싱어 탕이날레나 할로?
1: 할로?
0: 할로 암소고 디폴가 함이야 파로?
1: 아 디폴가 함복을
0: 드나나 양
1: 안치니
0: 오케이
1: 비시면
0: 못 나온다 아우 아우 꼭 보라
1: 크나이마나
0: 아우 꼭 보라 크나이마나
1: 아,
0: 그래서 내가
1: 구팔
0: 조마티아니
1: 그래서
0: 아래에 가도 상차졌어. 아, 넌디 구팔 조마티아니. 응응. 제스판. 다 거다 거. 한 바이. 한 바이. 하여 저러고 하녀 하이 시니 넌디 구팔 조마티아 바이드 삽작. 바리 꼭도 파싱 거 하녀 하이 탕이낼래네 사보똥피. 할로.
2: 할로. 고니까 사이정우.
0: 아우 람석피로 하녀 하이.
2: 아, 반절하니. 아, 안 사나이 가서 보이니 보문데. 아, 돈반. 돈반. 랑가랑만 커버룸 갔다.
0: 아. 이 랑가랑 다사리아고.
2: 에, 그다음에 에스티 발라 수브라마니엄. 에, 코비타 크리스나 무르티의 사드나 스워르가.
0: 아우.
2: 간니 코파이 인게 에키 고슬라 야 바이타.
0: 아우, 에키 고슬라.
2: Do diluka. Aku tak saya pun dengan ekhi gusla.
0: Do diluka.
2: Aku dundra ni. Aku beronjon. Masa beranu beron. Aku beronjon. Beron gomno. Jadi kat thaiti n.
0: Ah, dah.
2: Kau songai.
0: Ah, dah aku hambai.
2: Hambai.
0: Padi hanya hai seng Simon layuka. Ekhi gusla do diluka. Padi teka syakok tu kia sagi nalesi n. Ozarabo sabo batu. Hello.
3: Hello, madam.
0: Hello, lam sogo di porga hamia poro.
3: No, no, no, lam sogo madam.
0: Aau. Eh, sabon ka sagardi.
3: Ang banyan isa chira.
0: Aau.
3: Ang gay, sinigan kane man lang na madam. Sajani, sajani bori la.
0: Aau, sajani bori sa mong sari.
3: Oh, kuna ka jan ka maya de madam.
0: Aau, aau, zes pano.
3: Da
0: da. Padi kau selalu seng. Kau tak kau tu biasa lihat. Sini bukuk mana ni? Kena tuk zak mana? Ia semua kena nani pasing otang lain.

0: 아소저르데 카나토토 우르스 목노르카나바카 아이사 데포르마 바이 리삽서르송 파디 하뇨 하이 꼭도 파싱고 탕네레는 꼭도고 바 사바바토 할로
1: 인디 버카 방 타싱 고 인고 콜 카이나 한켈 시투모니
0: 아우 아우
1: 양노는 거 거야 모니 간 그저 그나나 이나 버카나 메 양이다
0: 아우
1: 거야 모니 간 디스판 카세리가리 바
0: 카야 멋
1: 이거 거야 모니 제스판 카세리가리
0: 카야 멋 어제데브 거니 하이마 동구나
1: 이 어제데그니 노바
0: 아우 다고 한바이 파디 거스라고 하녀 하이 녀롱니 크나 덕장만이르 사몽 크나나는 탈라네 오저라 선 크나라네 크리스노 모헌 니 크나 덕작만이르 사몽 아본 세시간 꼭도 가시야 할로
2: 할로
0: 람소고 디포카 함야 파로
2: 아오 앙 헤르제마란 데바시스 하이송
0: 데바시스
2: 앙 칸타 크나나이 르 사몽 마티아 코랑
0: 마티아 코랑
2: 스강 베레 삽작
0: 아우 마티아 코랑 스강 다고 한바이
2: 한바이
0: 파딘 코스로 승 카나라냐이시니 다코 크리스노 모호니 카나톡 삭만 이르 사몽노 카나이 통니 달로기도

0: 아시다시피 캐나다도 우리 삼국노로 캐나바케 파니 한여 하이 노롱니 캐나독 삼만이르 삼국 파친고 나타이스 탕라이페나이 어저러워승 캐나라냐이 시니타국 소이트로니 캐나독 삼만이르 삼국
1: लेटेस्ट अपडेट्स के लिए अल्ट्रा चैनल्स को

저 드는 디포크 함대 람수고 크나이 동네 마르키싱 송론 살아서 보인덕 메가하르스 FM 진드니 노력니 함작마 시니 카동어 판다 파이팅 기원스라고 꼭두 파싱고 당이 날리에는 꼭두고 사버버또 할로? 할로? 할로? 아우 사부사님 가 코랑 카날리 아분 바게 양 꼭둑 사수이르카 하뇨 하이는 꼭둑 바이 그릉 피디 그릉의 사허디니니 카나 독삭만 이르 사몽 노릇니 함작마 시니 카동 아빤도 파리 하뇨 하이 꼭둑 야상 날리네 사보도 할로? 할로? 아우 하뇨

아이, 코랑 크나야, 크나야, 탐사니까 사시 말이야. 승, 크나이 동을 노력니 크나 독삭 말이를 사몽 노력보 크나나니 무슨 개 꼭둑 바이크링 많아이 시너로니 스튜디온 꼭둑 남발 악 노력노 사위 크나를 나이 신우 스튜디온 꼭둑 남발은 카 03812326253 하녀하이 꼭둑 파징어 탕날라이네 사버버똥피 할로? 할로? 아우, 하녀하이 담자니가 코랑 크스크날리 암하이니 탕가 신이 꼭 들어오고 담자니가 사시말이야 바지 대보셔서 야사기 일사문 코나나니 파신고 탕라연 할로? 할로? 파디오즈로 크나토토르 사몽승 크나라네 지니 다쿡 데바시스니 크나톡상만이르 사몽